우오 사와님이야 Jesus 아바이브 아토 미숙사 메라디에 메라디에 미니와비아 브렘 모여티 아 케디스 와쇼 카이 니팡에 스레도 사와님이야

내 손을 만지면 안 돼, 뭐! 헤이! 야, 원대 있는 뭐, 쇼미! 야, 원대 있는 뭐, 쇼미! 에브라, 내 손을 만지면 안 돼, 뭐! 와, 손을 만지면 안 돼, 뭐! 와, 손을 만지면 안 돼, 뭐! 아, 손이 안 돼, 손이 안 돼, 뭐, 쟤, 뭐, 쟤!